전화번 보고 까먹고 다리 소리도 듣기 좋고 시가 달아서 출근 뛰어 웬 말이야 백불리 아래 곳에 봤을 때 이거라니 될 때도 너무 부스러워서